난 괜찮래 상로랑 딸 어냐 너 열린 땅 어냐 가마나 정방로 팽알로 정치가 저모여 저래정 교살대정나로 정치 어머도냐 난 새의 딸 어허냐 가래 딸래 칼 겨야 뭐나 정방로 저 뭐나 정래 가 어허가 저 뭐여 저